0: 시코고. 후루레똥, 후루레똥, 후루레똥, 후루레똥, 후루레똥, 후루레똥, 후루레똥, 후루레똥, 후루레똥, 후루레똥, 후루레똥, 후루레똥, 마오 마오 마오 마오 마오 마오 마오 마오 마오 마오 마오 마오 마오 마오 마오 마오 마오 마오 이야 이면 들어봐라
1: 형 이름은 감히 허람탕이라 두꺼비 쓸게 새새끼 발톱 깜짝말 서대하고
0: 빈대 오죠 하루살이 쓸게
1: 심구름 단지에 그나 숨을 붓고 풍기불에 얼른 번뜩 때려 그림자 수건으로 약을 짜 먹이면